0: 는 종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1: 8월 16일 2026년 길리문앤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훈촌 방천 용호팀은 홈경기에서 활용 등비팀을 맞이했습니다. 훈촌 시당이 부속이며 시정부 대리시장 박철만, 활용시 지돌군 여휘, 훈촌시 및 시범구 지돌군 리소휘, 서선군, 왕홍윤, 관아비, 박용호, 동경리, 려화, 왕년, 리휘, 소지휘, 박향자, 왕영생, 장향전 등이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되자 홈팀인 훈촌 방천 용호팀은 거침없는 기세로 상대 골문을 잇따라 위협했습니다. 경기 시작 40초 만에 9번 선수 호종개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훈촌팀의 첫 득점을 안겨줬습니다. 그후 훈촌 방천 용호팀은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고 활용 등비팀은 수비를 안정시키며 점차 경기 상태를 되찾았습니다. 44분에 용 등비팀은 기회를 잡아 한 골을 넣으며 동점이 됐습니다. 양 팀은 1대1로 비기며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양 팀의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후반 53분에 훈촌 방천 용호팀이 승부차기 기회를 얻었고 10번 선수 마명우가 득점에 성공하며 훈촌팀이 다시 앞서갔습니다. 활용 등비팀은 수비전을 좁히며 역습 기회를 엿보며 반격했습니다. 90분간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훈촌 방천 용호팀은 2대1로 용 등비팀을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훈촌 시당이 부석이며 시정부 대리시장 박철만이 훈촌 방천 용호팀 선수와 교련원들을 친절하게 유문했습니다. 홈 경기 브랜드를 빛내고 경기장의 문화적 함의를 풍부히 하고자 훈촌시에서는 특색 문예 절목을 날씨대로 편성해 변경 도시의 민속 풍토, 청춘 활력 원소와 체육 경기 정신을 절묘하게 융합했습니다. 경기 현장에서는 훈촌시에서 조직한 킹크랩 응원단이 경기장의 초점으로 됐습니다. 응원단은 특색 있는 킹크랩 주제의 장신구를 머리에 쓰고 조선족 민속 무용을 융합시킨 특색 있는 응원 공연을 편성해 현장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경기 중간에는 경품 추첨 환자를 설치해 신선한 킹크랩 10마리를 무료로 증정했는데 풍성한 특색 경품이 현장 관중들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곳곳에서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료한데 따르면 이번 리그는 총 7라운드로 나눠 진행됩니다. 그동안 날씨 영향으로 연기됐던 제2라운드 경기는 8월 22일로 조정돼 진행됩니다. 그때가 되면 훈촌 방천 용호팀은 계속해서 홈 경기에서 도문, 국문, 용사팀을 맞이하게 됩니다. 8월 16일 성장컵 중국길림 제3기 변경 환락 달리기 계열 경기 훈투력이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많은 달리기 애호가들이 아름다운 훈춘에 모여 변경 코스를 달리며 발걸음으로 변경 풍경을 감수하고 달리는 과정에서 훈춘의 독특한 생태 경치와 인문 풍토를 만끽했습니다. 대회 당일 훈촌 와스터고 환락섬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코스 주변은 질서 정연했고 사업일꾼 자원봉사자들은 분공을 명확해 경기장 배치, 코스 점검, 물자 보상 등 각항 준비 사업을 사전에 완성했습니다. 주 무대에서는 문예 절목이 번갈아 상연되고 무대 아래에서는 참가 선수들이 몸을 풀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응원하는 군중들의 열기도 한껏 달아올라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8시 50분 현장 전체 인원들이 국가를 제창했고 이어 훈촌 시정부 부시장 소지휘가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8시 59분 연변주 체육국 부국장 장려몽이 대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박수와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즉시 들끓었고 박수와 환호성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경쾌한 종소리가 울리면서 경기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분분히 출발선을 박차고 나와 알신들로 조성된 변경 코스를 따라 힘차게 앞으로 달리며 변경 도시에 생동감 넘치는 풍경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앞다투어 달렸고 길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빈화 풍경, 정신한 자연 생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록을 겨루는 동시에 훈촌 산수의 아름다움과 변경의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끼겠습니다. 료한 데 따르면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 연변주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주 체육국 훈촌시민정부에서 주관하며 길림성 체육국 육상 자전거 운동 관리 중심, 길림성 육상 협회, 훈촌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길림체육 학원의 협조로 전개됐습니다. 경기는 2개 참가소를 설치해 부동한 달리기 애호가들의 참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그중 10km 순위 경기는 훈순 와스터그 활락섬에서 출발해 빈하 남로를 따라 달리다가 5km 지점에서 되돌아와 종점으로 복귀하며 5km 활락 달리기 역시 훈순 와스터그 활락섬을 출발점이자 종점으로 하며 빈하 남로를 따라 2.5km 달리다가 되돌아옵니다. 전체 코스는 구간 내내 평탄하고 쾌적하며 풍경이 아름다워 경기성과 관상성을 겸비했습니다. 이번 변경 활락 달리기 계열 경기는 훈천 변경 문화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치로 경기를 유치하고 경기로 관광을 촉진하며 체육으로 도시를 흥성하게 한다는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전문화 대중화 체육 경기를 통해 체육과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며 군중들의 문체 생활을 풍부해 훈천 특색 체육 문화 관광 도시의 명함장을 빛냈습니다. 앞으로 훈천시에서는 문화체육 관광 융합 발전 코스를 지속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정품 체육 경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출범시켜 전역 관광 발전의 활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훈촌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훈촌시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태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를 빛내고 장미 특색 부민 산업을 장대시켜 화려한 꽃바다가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복철에 들어선 이래 훈촌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 대과 장미가 만개하고 열매가 맺히는 황금기입니다. 경신진 대과장미 표준화 재배 기지에는 장미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꽃향기가 사방에 퍼져 있으며 탐스러운 꽃봉오리와 화려한 꽃송이가 가지마다 가득합니다. 질 좋은 사양토와 적절한 무상기는 훈촌을 대과장미의 우량 적생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장미 꽃잎은 두껍고 종류 함량이 높으며 꽃과 열매 품질이 우수해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숙된 산업체계를 바탕으로 훈촌시에서는 장미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장미 정육, 꽃열매 원액, 보습 미스트, 장미장 등 계열 특색 제품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출시했습니다. 제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 상품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지속적으로 주변 초민들의 근거리 취업에 조력해 재배 능수, 가공 장인, 전자상거래 판매 달인 등 여러 인재를 육성했으며 향촌 유휴 노동력의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농가의 증수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촌집체 경제가 장대해지고 주민들의 증수를 늘렸으며 향촌 인재진흥과 산업진흥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들어선 이래 훈춘은 청량하고 쾌적한 기후, 독특한 변경 풍토와 짙은 민속 문화로 여름방학 관광 시장에 지속적으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일에 훈촌 고속철역 훈촌국제여객 운수역은 력의 흐름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짐을 들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미소로 넘치는 얼굴에는 이번 변경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훈촌국제여객 운수역에는 적지 않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통관 입경해 훈촌의 독특한 변경 풍경과 민속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국 관광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훈촌에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매우 편리하고 통관 입경이 아주 빠릅니다. 저는 훈촌 와스터그 활락섬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하며 건축도 러시아식 풍격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회 통로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 연선 전망대, 휴식 지점 및 관광 안내 표지 시스템이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으며 자가 운전 출행 체험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훈추나 빈소공원 주차장에는 각지에서 온 승용차, 캠핑카가 질색이 주차되었는데 자가 운전 관광은 올해 여름철 관광의 주력군의 하나로 됐습니다. 그일 훈촌시 신안가도락원 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북경동인당 약방과 연합으로 중약향낭 DIY 활동을 전개해 중화전통 중약문화를 전승하고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전통 중약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중약향낭의 역사적 유래와 문화적 상징을 소개하고 약재로 모기 퇴치 및 진정작용 등의 효능을 설명해줬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직접 각종 중약재를 골라 갈아보며 약재의 특유의 질감과 향기를 느끼고 정성스럽게 약초를 채우고 모양을 다듬으며 향낭을 꾸몄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중해서 참답고 꼼꼼하게 작업했고 정교하고 약초향이 극한 중약 향낭이 하나둘 완성됐으며 아이들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 넘쳤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길리문행염전소현시축구리그제6라운드경기가시작됐습니다90분간의치열한각축을거쳐珲春방천룡호팀은2대1로룡등비팀을이겼습니다성장컵중국길림제3기변경활락달리기계열경기혼춘역이출발을알리는총선과함께시작됐습니다8월16일2026년길리문행염변소현시축구리그제6라운드경기가시작됐습니다珲春방천룡호팀은홈경기에서화룡등비팀을맞이했습니다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대리시장박철만화룡시지돌군여위珲春시및시범구지돌군리조휘서선군왕홍윤관아비박용호동영리료화왕연리위소지위박향자왕영생장향전등이현장에서경기를관람했습니다경기가정식으로시작되자홈팀인珲春방천룡호팀은거침없는기세로상대골문을잇따라위협했습니다경기시작40초만에9번선수호종계가선제골을터뜨리며珲春팀의첫득점을안겨줬습니다그후珲春방천룡호팀은계속해서공세를이어갔고화룡등비팀은수비를안정시키며점차경기상태를되찾았습니다44분에룡등비팀은기회를잡아한골을넣으며동점이됐습니다양팀은1대로비기며전반전이종료됐습니다후반전이시작되면서양팀의공세는더거세졌습니다후반53분에珲春방천룡호팀이승부차기기회를얻었고10번선수마명우가득점에성공하며珲春팀이다시앞서갔습니다화룡등비팀은수비전을좁히며역습기회를엿보며반격했습니다90분간의치열한각축을거쳐珲春방천룡호팀은2대1로룡등비팀을이겼습니다경기가끝난후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대리시장박철만이珲春방천룡호팀선수와교련원들을친절하게유문했습니다홈경기브랜드를빛내고경기장의문화적함의를풍부히하고자珲春시에서는특색문화의절목을날씬대로편성해변경도시의민속풍토청춘활력원소와체육경기정신을절묘하게융합했습니다경기현장에서는珲春시에서조직한킹크랩응원단이경기장의초점으로됐습니다응원단은특색있는킹크랩주제의장신구를머리에쓰고조선족민속무용을융합시킨특색있는응원공연을편성해현장팬들의환호를받았습니다경기중간에는경품추첨환자를설치해신선한킹크랩10마리를무료로증정했는데풍성한특색경품이현장관중들의열기를한껏끌어올리며곳곳에서환호성이끊이지않았습니다류한데따르면이번리그는총7라운드로나눠진행됩니다그동안날씨영향으로연기됐던제2라운드경기는8월22일로조정돼진행됩니다그때가되면珲春방천룡호팀은계속해서홈경기에서도문국문용사팀을맞이하게됩니다8월16일성장컵중국길림제3기변경활락달리기계열경기혼춘역이출발을알리는총선과함께시작됐습니다많은달리기애호가들이아름다운혼춘에모여변경코스를달리며발걸음으로변경풍경을감수하고달리는과정에서혼춘의독특한생태경치와인문풍토를만끽했습니다

보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박수와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즉시 들끓었고 박수와 환호성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경쾌한 종소리가 울리면서 경기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분분히 출발선을 박차고 나와 알씨들로 조성된 변경 코스를 따라 힘차게 앞으로 달리며 변경 도시에 생동감 넘치는 풍경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앞다투어 달렸고 길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빈화 풍경, 정신한 자연 생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록을 겨루는 동시에 훈촌 산소의 아름다움과 변경의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끼겠습니다. 료한 데 따르면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 연변주 이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주 체육국 훈촌시민정부에서 주관하며 길림성 체육국 육상 자전거 운동 관리 중심, 길림성 육상 협회, 훈촌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길림체육 학원의 협조로 전개됐습니다. 경기는 2개 참가소를 설치해 부동한 달리기 애호가들의 참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그중 10km 순위 경기는 훈순 와스터크 환락섬에서 출발해 빈화 남로를 따라 달리다가 5km 지점에서 되돌아와 종점으로 복귀하며 5km 환락 달리기 역시 훈순 와스터크 환락섬을 출발점이자 종점으로 하며 빈화 남로를 따라 2.5km 달리다가 되돌아옵니다. 전체 코스는 구간 내내 평탄하고 쾌적하며 풍경이 아름다워 경기성과 관상성을 겸비했습니다. 이번 변경 환락 달리기의 개별 경기는 훈촌 변경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치로 경기를 유치하고 경기로 관광을 촉진하며 체육으로 도시를 흥성하게 한다는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전문화 대중화 체육 경기를 통해 체육과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며 군중들의 문체 생활을 풍부히 해 훈촌 특색 체육 문화 관광 도시의 명함장을 빛냈습니다. 앞으로 훈촌시에서는 문화 체육 관광 융합 발전 코스를 지속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정품 체육 경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출범시켜 전역 관광 발전의 활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훈촌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훈촌시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태의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를 빛내고 장미 특색 부민 산업을 장대시켜 화려한 꽃바다가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복철에 들어선 이래 훈촌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 대과 장미가 만개하고 열매가 맺히는 황금기입니다. 경신진 대과장미 표준화 재배 기지에는 장미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꽃향기가 사방에 퍼져 있으며 탐스러운 꽃봉오리와 화려한 꽃송이가 가지마다 가득합니다. 질 좋은 사양토와 적절한 무상기는 훈촌을 대과장미의 우량 적생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장미 꽃잎은 두껍고 종류 함량이 높으며 꽃과 열매 품질이 우수해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숙된 산업체계를 바탕으로 훈촌시에서는 장미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장미 정육, 꽃열매 원액, 보습 미스트, 장미장 등 개별 특색 제품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출시했습니다. 제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 상품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지속적으로 주변 초민들의 근거리 취업에 조력해 재배 능수, 가공 장인, 전자상거래 판매 달인 등 여러 인재를 육성했으며 향촌 유휴 노동력의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농가의 증수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촌집체 경제가 장대해지고 주민들의 증수를 늘렸으며 향촌 인재진흥과 산업진흥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들어선 이래 훈추는 청량하고 쾌적한 기후, 독특한 변경 풍토와 짙은 민속 문화로 여름방학 관광 시장에 지속적으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일에 훈촌 고속철역 훈촌국제여객 운수역은 여객 흐름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짐을 들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미소로 넘치는 얼굴에는 이번 변경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훈촌국제여객 운수역에는 적지 않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통관 입경해 훈촌의 독특한 변경 풍경과 민속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국 관광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훈촌에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매우 편리하고 통관 입경이 아주 빠릅니다. 저는 훈촌 와스터크 환락섬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하며 건축도 러시아식 풍격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33일 변경 개방 관광 대동로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 연선 전망대, 휴식 지점 및 관광 안내 표지 시스템이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으며 자가 운전 출행 체험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혼수나 빈소공원 주차장에는 각지에서 온 승용차, 캠핑카가 질색이 주차되었는데 자가운전 관광은 올해 여름철 관광의 주력군의 하나로 됐습니다. 그일 혼춘시 신안가도락원 사회구역에서는 혼춘시 북경 동인당 약방과 연합으로 중약 향낭 DIY 활동을 전개해 중화 전통 중약 문화를 전승하고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생활을 풍부히함으로써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전통 중약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중약 향낭의 역사적 유래와 문화적 상징을 소개하고 약재로 모기 퇴치 및 진정작용 등의 효능을 설명해줬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직접 각종 중약재를 골라 갈아보며 약재의 특유의 질감과 향기를 느끼고 정성스럽게 약초를 채우고 모양을 다듬으며 향낭을 꾸몄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중해서 참답고 꼼꼼하게 작업했고 정교하고 약초 향이 극한 중약 향낭이 하나둘 완성됐으며 아이들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 넘쳤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늘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2.5톤의러시아냉동닭발이근일군촌동산구에서입경통관수석을순조롭게마쳤습니다이는군촌시의첫번째호시무역수입용류착지가공업무가성공적으로착지됐음을상징합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22.5톤의러시아냉동닭발이근일군촌동산구에서입경통관수석을순조롭게마쳤습니다이는군촌시의첫번째호시무역수입용류착지가공업무가성공적으로착지됐고군촌호시무역수입상품착지가공산업사슬이가일층연장됐음을상징합니다 22.5 톤의러시아냉동닭발이근일군촌동산구에서입경통관수석을순조롭게마쳤습니다이는군촌시의첫번째호시무역수입용류착지가공업무가성공적으로착지됐고군촌호시무역수입상품착지가공산업사슬이가일층연장됐음을상징합니다경기당일많은군촌시민들이일찌감치현장에도착해일치하고우렁한구호와끊임없이이어지는함성으로고향팀을응원했습니다먼길을달려온활용축구팬들도뜨거운열정을가득안고변함없는지지로선수들과경기를함께했습니다홈경기브랜드를빛내고서군촌시에서는경기전공연을말씀드려준비해변경도시의민속풍정과청춘의활력요소를지역경기정신과절묘하게융합시켰습니다2026년길리문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제6라운드경기의홈장인군촌시인민체육장에서군촌과활용두지역의축구팬들이열정적으로응원하며서로에게다가갔습니다뜨거운경기분위기와문명적인관람기풍은연변축구만의독특한매력과전민건신의활기찬모습을생동하게보여줬습니다활동현장은사람들로북적이고분위기는뜨거웠습니다참가선수들은서로격려하고힘차게앞으로나아가며운동이주는즐거움을마음껏만끽하면서적극적이고활력이넘치는정신풍모를충분히보여줬습니다대회코스는군촌의우수한생태주랑과변경경관도로구간을기반으로조성했는데코스주변은지하가탁트이고경치가아름다워변경도시의록수청산민속마을변경지표를하나로연결해참가선수들은달리는길마다에서아름다운풍경을만나고곳곳에서그림같은경치를감상할수있었습니다근일에군촌시에서는체육플러스문화관광융합발전모식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면서생태변경민속등량질자원을통합하고각종특색체육대회와문화관광활동을상시적으로전개해더많은사람들이군촌을알고찾아오며사랑하도록함으로써문화관광산업의고품질발전에강력한체육동력을주입하고있습니다8월16일성장컵중국길림제3기변경활락달리기계렬대회혼춘역경기가막을올렸습니다수많은달리기애호가들이혼춘강반에모여두발로다채로운혼춘을누비며달리는과정에서가장아름다운산수를감상하면서혼춘의독특한생태풍광변경풍정과인문매력을몰입식으로감수했습니다경기현장에서혼춘시가조직한킹크랩응원단이전반경기장의초점으로됐습니다응원단은머리에특색있는킹크랩주제장신구를착용하고조선족민속무용을융합한특색있는응원공연을편성해혼춘변경도시의활력을보여줬는데현장팬들의환호를받았습니다홈경기분위기를활기차게하고서경기중간에특별히추첨환자를설치하고살아있는킹크랩10마리를무료로증정했습니다풍부한특색봉리는순식간에관중들의열정에불을지폈고현장에서는웃음소리가끊이지않았습니다성장컵중국길림제3기변경활락달리기계렬대회군춘역경기가안전하고질서있게전개될수있도록보장하고서군춘시에서는자원봉사대우를구성해전문적이고효율적이며따뜻한봉사로전국각지에선선수들을보가호황했습니다대회통일포체에따라자원봉사자들은업무를분담하고각자의역할을충실히리행했습니다그들은대회출발점과종점급수보급소등주요지점에배치돼질서유지코스안내물자발급등사업을맡아전방위적이고전면피복된자원봉사보장체계를구축했습니다로인가족단위참가자및외지에서온참가자관광객들을위해자원봉사자들은주동적으로세심한도움을제공했습니다 전 과정에서 꼼꼼하게 안내하고 따뜻하게 지원하면서 선수들이 이동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문제를 제때 해결해 대회의 각 환절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했습니다. 8월 16일 연변대학 군촌 캠퍼스 제2기 신입생 맞이 미식 전시가 개최됐습니다. 특색 미식을 유대로 따뜻한 자원봉사를 융합한 이 활동은 1246명의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특별한 개학 만남 선물을 전달해 교정에 첫 발을 디딘 신입생들이 교정의 온도와 변경 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신입생 맞이 애심 차량 한 대가 훈촌 고속 저력에서 교정으로 직행해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숙사 앞에 특색 미식 전시구역, 훈촌 특색 요리, 조선족 전통 먹거리, 특색 풍미 음료 등 각종 미식의 향기가 사방에 넘쳐 많은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발길을 멈추고 시식하고 필수 방문에 체험하도록 흡인했습니다. 이번 신입생 맞이 활동은 미식 체험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 따뜻한 봉사로 전반 과정을 호황했습니다.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기시매체 훈촌 분회사 등 여러 단위에서는 자문봉사대를 설립하고 도로 안내, 본지 풍경구 소개, 통신업무 처리 등 변민봉사를 전방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기자가 기상부문으로부터 요한에 따르면 이번 주 전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3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비교적 평온하며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7도 내지 30도, 최저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18도 내지 21도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30mm 내지 45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0mm가량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둥과 번개, 단시간에 강한 강수, 뢰우 강풍 등 강한 대류성 날씨를 동반한 날씨가 많으므로 강한 강으로 인한 도시 적수와 중소하천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 및 승객은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농경지 침수를 방비하는 동시에 병충해 감축과 예방 퇴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도시와 향촌의 군중들은 비서 강원 조치를 잘하고 음식 위생에 주의를 돌려 위장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절기는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반면에 낮 기온이 오르면서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질 때도 가끔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적절하게 집안 온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날씨에 비까지 내리면 습도가 높아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기상 정보 자주 확인하시고 외출하실 때에는 접이식 우산 챙기셔서 갑자기 마주칠 수 있는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8도. 춘화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8도. 양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8도. 경신,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29도. 반석,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8도. 영안,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9도. 방천,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26도.